자격이 있는 오와요 야방아가 이민은 이슬은 하나 대가다가도 아멘가는 대게이스 안타피지피지나 바오니오라 야또웬 야지오웬 하루